0: 약간
1: 숨만 이었대더냐?
2: 양태파 양대뿌리
3: 양대 지만의
4: 유발차이기
1: 에르볼
5: Las voces de Bolivia sin fronteras volarán.
0: Va igual a los guanches causas.

0: 약간
1: 술 마이에테 타냐?
2: 이란테파 얀데 뿌에레
3: 양면에 쯔만에
4: 쯔면에
5: 차이지 에르볼
6: Las voces de Bolivia sin fronteras volarán
0: Voces compartidas Ma igual es guanches causa